0: 진짜 뭐 타봐?
1: 뭐 타야 될까? 나는 시키는 문과가 있어.
0: 까? 까 시키는 문과가 있어?
1: 뭐 시키지 않는 문과야? 왜 이래 시켜?
0: 뭐지 됐다네 그래도? 만약 그렇게가 안 될까?
1: 이봐, 둘 아이들 왔어. 야, 그래 부자족도 그게 감내 문과 못 맞지.